다리 잡고 아이고 도련님 달달여 가오 야 우도련님 달달여 가오 야 우도련님 달달여 가오 쌍교도 싫고 교도 나는 실소 걷는 말 깨 밤부담

켜 가는지 뭘 우두머니 바라보니 달만큼 보이나 별만큼 보이다가 나 이만큼 보이다가 시보야 잠긴 듯이 아주 깜빡 박석치를 넘어가니 춘향이 그 자리에 벌썩 주저앉아